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뇌와 몸을 재정비하는 생리 과정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손상된 세포 기능이 복구되고 기억은 정리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시간으로 잠을 선택한답니다. 야근과 학업,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이 이어지면서 수면 부족은 일상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대사 이상,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빚이 쌓입니다. 이를 수면 부채라고 부릅니다. 수면 부채가 생길 경우 집중력, 기억력, 인지력 저하라는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혈관과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이죠. 점점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며 체중 증가와 염증을 유발해 만병의 씨앗을 만들게 됩니다. 수면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깊은 잠과 얕은 잠 단계가 한 주기를 이루며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뇌 건강과 정서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깊은 잠은 신체 회복과 면역 강화, 노폐물 제거에 관여한다며 얕은 잠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며 꿈을 꾸는 단계인데 이는 감정 조절과 기억 학습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면의 양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적정 수면 시간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성인 기준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이보다 너무 짧거나 오래 자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최소 7시간은 자는 것이 이롭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낮다면 숙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면 낮 동안 졸리거나 밤에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이 리듬을 깨뜨립니다. 잠을 몰아서 오래 자더라도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 질환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10초 이상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지는 상태입니다. 수면 중 무호흡이 반복되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뇌가 각성 상태에 들어가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심부전 같은 다양한 합병증과 인지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면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자세도 중요합니다. 엎드리거나 척추가 틀어진 상태로 자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통증은 다시 숙면을 방해합니다. 바로 누울 때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고 무릎 아래에 낮은 베개를 받쳐 요추를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경우 어깨 높이에 맞는 베개를 베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숙면의 기본은 규칙성입니다. 수면 문제는 대부분 불규칙한 수면 습관과 관련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밤에 잠을 설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고 운동은 취침 3, 4시간 전에 마칩니다. 낮잠은 가급적 피하고 자더라도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카페인과 니코틴 섭취를 삼갑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음주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입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침대에서 오래 버티는 것도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이럴 땐 조용한 공간에서 가벼운 독서나 라디오 청취 등 자극이 적은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눕는 것이 좋습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 자도 자도 졸리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둔하기라도 하듯 최근 실컷 자면 전두엽이 회복된다는 주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는 수면은 오래 잘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딱 4시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경대학제1병원 신경내과 주임의사 손영아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실컷 자면 오히려 뇌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은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가끔 밤을 새운 후 10시간 동안 자면 일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문란해지고 신경절단 물질 장애가 발생하며 뇌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느려져 많이 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밤샘에 주말 몰아치기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전두엽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손영아는 뇌 회복의 핵심은 고품질의 규칙적인 수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문제는 주로 심층 수면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는 밤 11시 전에 잠들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황금 회복기를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자야 할까요? 의사는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해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밤 10시경에 증가하기 시작해 새벽 2, 3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마침 분비가 절정에 달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신체 기능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인체는 잠을 통해 낮 동안 고단했던 심신을 안정시키기에 그냥 잠을 좀 못 잘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본인에게 꼭 맞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길들여보길 바랍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